0: 예, 이준호 판사입니다.
1: Robert Eden, do you want me to open up the triaxles at Packer and Funk?